아니버라 라볼 어머이테 후세냐 무지 어드가 이테 나나른 거는 어니웨이자 오에로모 콩오이데 히토 니웨라 니웨라 등어 마리아 후세냐 무지 에이 카이모